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, 언더걸스입니다.
2: 안녕하세요, 저희는 주유상입니다.
3: 안녕하세요, 나레이션입니다.
4: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